그거 뭔 싫어 하트. 어스미니 에디 거주와힘파 버주야스 양고보 엔시라 뭐냐 민크로프 예 주마 소아 모예 엔니 양고 니 양고보 라디 삼마모 예 모니 삼마모 니 모니 삼마모 나미 미엘라이즈 마오